0: 잘 뛰어! 그만 뛰어!
1: 바람이 안 하구나, 아니.
0: 헤이!
2: 鬼子挖开了两个，等着鬼子把地道一节一节全挖完了，咱有天大的本事也施展不开。
3: 怎么办？
2: 走，到灶口看看去。